0: 당신 얘 오면 말이야 응? 애들이 걷기도 하고 하는 거야
1: 당신처럼 결론 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
0: 결론 빠져가지고 당신 화장이나 하고 그것밖에 아는 게 있어? 뭘 알아?
2: 했네
0: 뭐야 이건 또 어디서 말대꾸해 뭐야 그 태도는 또 누가 말대꾸해 놨어? 어디서 배웠어?
3: 죄송합니다 지금 좀 해도 될까요?
4: 아주 좋다. 곰탕 3개 주세요.
0: 뭐야 이게? 뭐야 맨날. 그리고 당신 육아 알아? 어? 육아가 뭔지 아냐고 육아. 얼마예요?
5: 1200원.
4: 여기 4만원.
3: 감사합니다.
4: 국밥 맛있었어요?
3: 감사합니다. 네.
4: 아니요 됐어요.
3: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여러 남부불 남겨주세요. 필요하시면 제가 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.
4: 됐어요. 저희 뭐 저기 모텔이었어요 모텔. 또 올게요. 네?
3: 네 감사합니다.
4: 가자.